0: 전도한다 너.
1: 왜?
0: 무슨 일이었어?
1: 왜? 아! 왜? 왜? 왜?
0: 왜? 왜? 너 쟤만이 쟤만이
2: Passa le charnier.
0: Et bien, les diamants du fer.
2: Passa le charnier.